만들었어. 앙아의 라이에 아돈좀 자이르 모이 훈아 간 농별 도라니 도나 대전 헤라소 히아닌 리모이 훈 간망 벨레 도나니 아 히니 엄도 안 나오인데 대앙

누나가 내 탁탁하랑 주어미 사이니 아랑 사도 가면 새로 못볼때 안니 내 라이 사이 그 나이 타벨레 통과 저런 파리 레포트 내는 상.